0: 이제 막 강 지우는 농,
1: 네.
0: 농 뭐가 떠와라?
1: 뭐, 자베도 코메기라.
0: 해나.
1: 해나.
0: 암다베노아.
1: 제, 지도한 시간, 아, 그 지도한 시간, 疗伤期라.
0: 어, 띄우라.
1: 어.
0: 来了，这么这条我那没白听，静没告诉我。